0: 수
1: 이상
2: 이상
3: 수 이상
2: 이상
4: 수레
1: 수레
4: 수레한 이상
3: 수레한 이상
2: 수레한
4: 수레한
2: 이상
4: 이상
5: 수 수레 수레긴
3: 이상
1: 이상
4: 이상
5: 수
4: 수레
1: 수
4: 수레긴
1: 수레
4: 수레 수레긴
3: 나이 이상
4: 나이 이상 수
5: 수
4: 수레
5: 수레짓
3: 니 이상
5: 니
1: 니
4: 이상
2: 수
1: 이상
5: 수
2: 수레
5: 수레
4: 수레 수레긴
2: 수레
1: 이상
4: 수레짓
6: 수레짓
4: 니
6: 니
2: 수
1: 이상
2: 수레
4: 수레
2: 수레긴
6: 수레 수레긴 이상
2: 이상
4: 이상 이상